0: 파운드인데요. 올해 마이 아시아 인공하다.
1: 옹기 토리 바이고리코 시르코라.
2: 구레 시르코아 바이고리니 산한다.
1: 부르일아레 라우 에타 보스테안.
2: 에스콜레리코 아르티스텍 에스카이니리
1: 마지아.
2: 아크로바시아.
1: 칸투.
2: 무시카 수세네안.
1: 이만알디아 오조기 오스카라스.
2: 샤르세악 구레 시르코아 푼투 에우스 웹 구니안.
1: 수엔 사인 가우데.
2: 구레 시르코아 바이고리니.